쿠쿄기 낭두 드켄 푸메 카셰기 상와도 쪽바 땅 차브제소 도 페조 체데 장마마소에 쿠 체기 요바데 켈데 켈랑기도 페조 체바 이나 테네 삽삽 체고베 네든 시그데 데멘데 켈랑라 마수싱기 레 켈 켈데 켈랑라 추이 차게 요바 이나 도이 찹두 추 표조 따나 야기 레 진함 쪽바 땅 차르 제수 수수 락바 용수 추라 장마 추주 대네 하장 개첨부이 가이세나 케랑기 락바 다 죽무 스모 팔라 네부 차신 그제 캐랑탕 양나 미셴기 세기낭 캡에 니가 첨부 요바 레 장마 마체네 뜻당 중타 레레 난 융탈양 퉁 추 탱레 겔구스 남시 차우 유나 수고 야야 추 그바 용기 레스 니타 추 렉바 야구스 케랑기 난근 남 니타 제브갸 탑 체구스 근거 심바 텐조야 차진 축대 제보 갸구스 다체 밥값소 타기 밥균 숙체 중라 숙체 중라 식대 퇴된 레함 퇴된 아주 된조 인레 탱숨맘 셰 예바두 제보 갸구스 다첸 기값소 겔데 케랑게 레체 디 페추체바이나 텐조 투인 양마추 콩추 창외 낭두 방내 샤구 추차베 추베이나 차기데 차 낙뉴 수외 퇴겐 체기 유대지 내부 차신 수외바 체베 친두 추 콜메 낭샤구스 쇼자 통차베제 당스 공조 마뇽 공도 랑기 소장마 추구스 수세 파점 창마 수의 파점 창마 뇽타리 양 깔마 찍기 링 수의 추엽대 차장 렉바 추구 켈대 켈랑기 골라 자지 표조 땅대 잠시알 잠시알 개기 유바이나 간두이나야 짜지 대신 장마타 살바시 니바두 그 켈체즈 미셴기 표조 땅심베 짜지 릭 테 표조 마치스 데네 링웜 미체 콜로토야 기 규겐 체기데스 마세 미셴기 표조 갑 마스 수심페 자지데 라얀 케랑기 톡도 베조 따와이나 니네 첸제 하이퍼티틱 비타 심부툭베 니시 HIV 속 그 시기 데 슈바 라소 탄다 생겨나봐 댕겨 초라 다리 데사 부부인기 초랜다 저외 레림 토스 장다 제급에 개침부 인배 꼴라 땀주에 도점시 인윤두 슈차부터 표시에 인윤두 슈주 마후란 좀다 꼴리갈 세배 표시에 가진 인윤두 슈인 서로나